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화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화 쉼터에서는 전속 작가의 수필, 아니 아니요, 신석훈 작가의 이른 사랑이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아니아니요천수우리는어릴때부터네라고말하는법을먼저배운다수능은미덕이되고거절은때로버릇없음이나이기심으로오해된다그래서인지누군가의부탁앞에서아니요라는말은쉽게입밖으로나오지않는다마음이내키지않아도고개를끄덕이고감당하기어려운일도받아들이며그렇게조금씩자신을밀어내는데익숙해진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모든 내가 관계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말하지 못한 아니오들이 마음 한켠에 쌓여 관계를 서서히 기울게 만든다는 것을. 감정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결국 남는 것은 지친 자신과 어딘가 어색해진 거리감뿐이다. 그때 비로소 아니요라는 말의 무게를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이며 나의 기준을 지키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다. 무리하게 맞추지 않는 관계는 비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나를 테스트하듯 내와 아니요를 선택해야 하는 판단 문제가 여러 건 있었다. 나는 보통 거절을 잘 못하는 타입이다. 단순히 착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인식하거나 거절 후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러던 내가 거절할 용기를 내었으니 나 스스로도 그 변화에 놀라울 일이다. 어느 공모전에서 받은 우수상, 어느 단체의 대회에서의 심사위원 등 영예를 고민 끝에 아니요라고 용기를 내 거절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나는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언덕 위의 주시자처럼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나는 과연 실력이 되는가? 고민 끝에 거절할 결단을 내리고 나니 마음은 그 어떤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졌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중심을 지키는 삶의 태도.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균형이다. 그리고 그 균형 위에는 분명한 판단이 놓여있다. 내와 아니요 사이에서 늘 가운데를 택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중심을 지키는 일이다.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을 거절하는 것, 나의 가치와 어긋나는 선택을 멈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쪽으로 기울지 않기 위한 조정이다. 만약 모든 상황에서 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인 것이다. 나는 이제 아니요를 조금 다르게 인식한다. 그것은 관계를 끊는 칼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는 선이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기준이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자리를 갖게 된다. 돌아보면 나를 지켜준 것은 수많은 내가 아니라 몇 번의 조심스러운 아니요였다. 그 말들은 나를 외롭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잃지 않게 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배운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균형 있는 선택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 때로는 멈추고 지키기 위해 거절하는 법을. 어쩌면 아니요는 부정의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가장 정직한 긍정일지도 모른다.

이른 사랑이라 신서군. 나는 지난 4년 동안 무직자로 집에서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 2025년 4월 17일 야당 내 외식공간 청소원으로 입사하게 됐다. 그날 저녁 퇴근해 집에 들어서니 식탁 위에는 여느 때보다 풍성한 반찬과 전에는 보지 못했던 요리 그리고 맥주병까지 놓여 있었다. 여보, 음식 식기 전에 빨리 샤워하고 나오세요. 아내는 오늘따라 유난히 밝은 미소를 띠며 다정하게 말했다. 어, 알겠소. 나는 씻는 동 마는 동 서둘러 식탁에 앉았다. 여보, 시원하게 맥주 한잔 드세요. 아내는 맥주잔에 거품이 넘치도록 따라주었다. 나는 순간 어리정해져 옆에서 밥을 먹던 손자에게 일부러 아내가 들으라는 듯 말했다. 지현아, 오늘 아침 해가 서쪽에서 떴지? 손자는 금세 받아쳤다. 할아버지 취하셨어요? 해는 동쪽에서 뜨는데요. 온 식구가 한바탕 웃음벌을 터뜨렸다. 술을 좋아하는 조상의 유전을 받아서인지 나는 저녁마다 술 한잔 하는 습관이 있다. 성인이 된 후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여왔다. 하루에도 두세 차례 술자리를 이어가고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술판이 벌어지곤 했다. 그러나 술을 전혀 못하는 아내는 44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나와 술잔을 마주한 적이 거의 없었다. 술을 따라주는 일은 더욱 드물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 부부들이 하루의 고단함을 마치고 마주앉아 짠하며 속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은근히 부럽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는 연신 술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여보, 한 잔 더 하세요. 오늘은 취직도 됐고 정말 기뻐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겨우 청소원 일을 얻었을 뿐인데 아내는 마치 큰 벼슬이라도 얻은 듯 기뻐하고 있었다. 찬 공기를 쐬려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문득 오래전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둘째야, 밥이 일이고 일은 사랑이다. 이제는 일을 배워야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단다.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그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나는 그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일하기 싫어 온갖 핑계를 대며 노동 현장을

피하곤 했다. 20여 년 전 외국 돈벌이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 마을에도 일하지 않는 건달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논밭을 남에게 맡겨두고 여름이면 낚시질, 겨울이면 도박판을 떠돌며 시간을 허비했다. 아내들이 타국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도 자신은 땀 흘려 일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외국에만 나가면 인생이 바뀐다는 환상뿐이었다. 그러다 어느 해 운 좋게 한국에 입국해 몇 년 동안 돈을 벌게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또 일을 놓아버리는 것이었다. 이후 그들은 마작과 포커, 카지노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심심풀이었지만 차츰 도박은 삶이 됐고 결국 피땀으로 번 돈을 탕진했다. 집과 땅마저 넘어가고 남은 것은 두 주먹뿐이었다. 한순간에 고시원 신세로 전락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도박은 인간을 철면피로 만들고 후한무치한 존재로 전락시키기 쉽다. 사람이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잊고 주색잡기와 허영, 쾌락에 빠져들면 생활은 반드시 무너진다. 도박은 인간을 천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 일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의 노예가 되면 영혼이 병들고 인격은 황폐해진다. 생활은 부패하고 끝내는 빈손이 되고 만다. 고난은 견딜 수 있어도 도박을 이기는 어렵다. 이제야 나는 조금 알 것 같다.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을 안심시키고 자신을 떳떳하게 만들며 한 인간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청소원으로 첫 출근을 마친 나를 보며 환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정직하게 흘린 땀은 사람을 살리고 성실한 노동은 결국 사랑이 된다는 것을.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화쉼터에서는 천속 작가의 수필, 아니, 아니요, 신석은 작가의 이른 사랑이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 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

0: 저는 저의 고향인 영변을 사랑합니다.
1: 出门在外打拼这么多年，无时无刻不思念家乡的那片故土啊。
0: 每一个勤劳奋进的延边人都是家乡的名片。